이 시간에는 9월 19일 토요일이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1면과 2면, 3면이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가 개강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강수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사진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 하단에 한손공업 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당결정 관찰로 들끓는 주요 전구들마다 에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배가해주는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국제축구위원회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본 팀을 2대 0으로 이기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과 전국 금속재료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생물약품 개발과 질 평가에서 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과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귀국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견인불발의 우의지로 과감히 전진하는 지하의 전초병들, 이런 제목으로 남독 청년 탄광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전하는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전망적인 안목에서 완강하게 실천하자, 이런 제목으로 올해 진행되는 농기계 작업소들의 개건 사업 종용을 놓고 쓴 글과 단수미의 기상 날이 친다, 이런 제목으로 강계시 2단계 산림지 건설장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여러 군들에서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새 세대 첨단 기술 인재들이 미덥게 자라난다, 이런 제목으로 전국적인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을 보고 쓴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주고 전수방위의 간판 밑에, 이런 제목으로 군국주의 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을 폭로한 글 사회문과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과 2면, 3면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가 개관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강수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 하단에 함손공업 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종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 지시된 투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분발에 나서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위대한 인민, 그 부름과 더불어 보답의 열망 세차게 타오른다, 시대원호를 통해 새겨왔는 천리, 이런 제목들의 기사를 주고 뜻깊은 기념 사진들을 우러를 때면, 이런 제목으로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황주읍농장 축산작업반 반장 라오키 동무가 쓴 글과 모든 사업을 실정에 맞게 할때 대해 쓴 글, 그리고 당정책 관철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인민의 충복들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자생자결의 기치 높이 지역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펼쳐가는 함경남도를 소개한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온근 한면에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전국 금속재료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과 생물약품 개발과 질 평가에서 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국제축구위원회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본 팀을 2대 0으로 이기고 준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과 중국 청년 간부 대표단이 귀국한 소식, 그리고 사회문화 기사들을 주고 자살행위가 성행하는 썩고 병든 일본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한 글과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

민주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기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 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 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비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 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구담없는 정신력과 연계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사비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0: 존재의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요리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질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용량을 100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 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비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이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에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비협의 백년대계의 주체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합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비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비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력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비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총비서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부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당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체질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용도 방식,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이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기록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정기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실태를 여야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일환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령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제 고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이어리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0: 있는 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 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드팀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군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심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재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공정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 전투 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 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중앙보석연구소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한 중앙보석연구소를 찾으신 격리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모든 요소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선색이 없게 특색있게 꾸려진 데 대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격리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중앙보석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석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하여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도구를 보게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격려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중앙보석연구소 운영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다 제기하라고

0: 보석 연구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구후 요로종의 새로운 보석 품종들을 6종 도입하고 보석 생산에서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 있던 대용기질 원료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이 과정의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흰곤봉 보석과 느타리 보석, 약용가치가 뚜렷한 여러 종의 보석 등 많은 품종의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보석 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재배와 관련한 자료 기지를 구축하고 각도 보석 공장들에 대한 몬고리 기술 봉사 체계를 확립했으며 보석 재배에 필요한 종균 생산과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경리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전국의 많은 보석 공장들과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으면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보석 생산 시설들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종신을 받들고 함경남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면서 통나무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체벌 임지를 바로 정하고 기계 설비들의 실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 갱목생산사업소와 수동 갱목생산사업소에서 산지 도로 건설, 토장 정리를 선행시키고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단위 시간당 채벌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안림산사업소에서 채벌 구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노력과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야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배기와 아지따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간 말무늬을 빈틈없이 하고 지용 조건에 맞게 삭도를 이용해서 통나무를 비는 족족 토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신흥 갱목생산사업소와 검독 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구간의 통나무 생산단위들에서도 산판 조건에 맞게 각이한 생산 방법들을 활용해서 통나무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0: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은파군의 능력이 큰 태양빛 발전소를 일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연에너지 개발과 이용 방향을 옳게 정하고 전망계획을 명백히 세운 데 기초해서 그 실행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해비침 조건이 유리한 곳에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기술 역량 편성과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선행시켰습니다.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맡은 도무역관리국에서 공사의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일별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도록 장악 총화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능력 조성 사업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일꾼들은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면서 공사 수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정별에 따르는 현장 기술학습과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조직하며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질 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워 반복 시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 의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지질 조건에 맞게 기초 깊이를 정확히 확정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구조물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이들은 태양빛 전지판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설치 위치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모든 작업에서 기술 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1단계 공사가 결속되는 즉시에 다음 단계 건설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 안의 각급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에서 새 세대들을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닌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현실과 결부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본보기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도록 조직정치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용기

0: 기독교법적을 청년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도 있게 해서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증산조약투쟁에 적극 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주시 삭주군 천막운동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교양을 혁명과 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동맹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사유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미덕과 미풍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웅변모임, 문답식 학습 경연 등 사상교양 사회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이 대학생들 속에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일관되도록 하고 있는 평북공업대학 차광수 신의주 사범대학에서도 훌륭한 경험과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김금순 고급중학교에서는 항일혁명선열들과 전하의 영전사들,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따라 비우기 위한 사업을 교수 교양 학습 실천과 결부해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고향과 모교,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소년애국자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최하소학교, 운산군 금산소학교의 소년단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 보급과 지원글 발표 모임, 신앙송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곳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가을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변혁상에 어울리게 고리아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을 공원 속의 마을로 꾸려갈 마음 안고 전승일동과 흥부동을 비롯한 모란봉 구역안의 주민들은 가정들에서 정성껏 심어 가꾼 꽃들로 아파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생활 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와 대상들을 평가해주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하고 있는 동대원구역, 사동구역, 만경대구역 등에서는 지역의 봉사망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일신하는 것과 함께 도로 포장과 바닥선 치기를 비롯해서 도로의 안전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서성구역에서는 바닥 파기, 옹벽 쌓기, 도로 포장 등을 질적으로 진행해서 보통강의 풍취를 더욱더 꾸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별천지에서 사는 남다른 영예를 간직하고 중구역 경로동의 주민들은 잔디 보식과 집안팎 정리를 비롯해서 살림집과 주변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도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과 평촌구역의 주민들도 꾸리기를 위생방역사업과 밀접히 결합해서 고리와 마을의 면모를 위생문화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깐진 일본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0: 그 다음, 윈남의 중부지역에서 폭우와 큰 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윈남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약 1000채의 살림집이 침수되거나 파괴되고 1000헥타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됐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또한 1200마리 이상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1: 다음, 러시아의 온우한 의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유선의 정상 조직보다 종양 조직에 나트륨과 칼륨, 린, 류황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악성 유선 종양에서 일부 화학성분들이 몇 배나 많이 발견된 사실은 악성 종양을 조기에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칼륨과 린, 류황,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 기타 성분들이 유선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전망성 있는 생물 표식자들로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유선암은 제일 심각한 의학적 및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악성 종양이 발생할 때 중요한 성분들의 함량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추이를 연구하는 것은 병적 징후를 밝혀내는 데 필요하다. 이런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성분들의 세포 내 운반 기전과 대사 과정이 장애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분들의 대사 과정은 선세포의 악성화 때 진행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세포의 일부 성분들이 지나치게 축적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호,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선주한 반성입니다. 수채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경의하는 전비서 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에 대하여 인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영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학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이른 아침 도착하신 경의하는 그이시였습니다.
1: 먼 길을 오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읍지구 산림집 건설 종용을 교회하셨습니다. 동행한 한 일꾼이 지금 군내 인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산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감 높은 평가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밈없는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여서 더 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르니 일꾼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경의하는 총체 동지께서는 이제 피해 복구를 끝낸 다음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를 이겨낸 보람이 클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해 복구를 벌리면서 산림집들을 원래의 산림집 수준으로 건설하였어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더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 건설한 산림집. 새길수록 일꾼들의 뇌리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산산이 떠올랐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김학은의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직승기를 띄우도록 하신 사연이며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며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피해지역으로 인민군대를 급파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피해복구와 관련한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신 사실들이 이렇듯 뜨거운 정과 사랑 속에 일도선 살림집들이었습니다.
0: 김학은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한소량 동무의 이야기 불멸의 화폭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건설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공사의 추진 정령을 몸소 요의하시며 하나의 건물을 일도 세워도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 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게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 일꾼에게 건설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건설 일정에는 며칠 내로 살림집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인차 주민들을 입사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렇게 와닥닥 끝내고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가르치시면은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고 완성해도 철두철미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기초하여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학은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주은님 동무도 격정을 덜어합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을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처설이 서재지 살림집 건설장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정말 선색이 없는 살림집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하게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여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이 거장 인민들로부터 인민군대가 왔다 간 다음 마을이 시대적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는 온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셨습니다.
0: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시며 거듭하신 사랑의 당부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감이 돼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락원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와 15시, 17시, 20시, 21시, 22시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2시 20분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 36분 특집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15시 20분 보도. 16시 해군 무력 강화에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21분 보도. 18시 특집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당원들. 20시 20분 보도. 20시 32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20분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중기해상 예보, 22시 20분 보도. 계속해서 방송시간 마감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 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 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 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 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비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구감 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비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 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사비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비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비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제보,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비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외나 강수 피해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 피해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협의 백년대계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대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비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비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력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비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0: 보고자는 사상삽을 당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총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삽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 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 부문의 일꾼들이 당 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지지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순관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에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기록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여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정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란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룡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기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열의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밀고 나가는 노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내에서 포착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뜻임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0: 국산들과 전쟁 대응 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쇄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국 군수공업 기업자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정을 소화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를 계속 타고치며 공정 및 방어 전투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보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확신성 있게 이뤄나가는 기세찬 진군 속에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조술 활동으로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리론적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주체사상 노작 전 시간 책임 강사 김성란 동문은 경애하는 정기세 동지께서 불면불의의 사색과 탐구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해 조술하신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은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귀중한 사상리론적 제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주체혁명기업의 육사적 전환기의 역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실 숭고한 우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2012년 4월 부르의 거전적 노작들인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기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발표하시오 당의 리늄과 성격을 영원히 거수해 나갈 수 있는 만년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발표하신 부류의 거전적 노작, 혁명발전의 역에 맞게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에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 균열이 지배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당과 언 사이에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 대열의 조직 사상적 공과를 백방으로 실현하며 당의 용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새 시대 당 조직 건설의 대강도를 발표하셨습니다. 불의의 과정적 로작들인 당 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강화하자, 현식이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가업에 대하여와 처급당을 강할 때 대하여, 처급당 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 일꾼이 대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당세포 강화, 처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2대 가업으로 충시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독창적인 당 건설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1: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정

0: 프랑스 동지의 사상리런 업적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높은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을 지니고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 로작 전시관 강사 김용희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라는 천리가 거전조로작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와 참신한 손준 손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에 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섭 전반을 가열층 심화 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당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살려나갈 때에 대한 거대한 지침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 준 자양분으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걸출한 사상지론의 용재이시며 룡대의 고장이신 경례는 청두서 동지를 높임으시오,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서 추호의 변색도 탈선도 없이 자기의 성실한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려 윤곽만이 있을 것입니다.
2: 다음, 해양 강국으로 향한 역사적 려동의 전위에서 애국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 있는 노동계급의 앙양된 기세와 열정을 배가해주며, 함선 공업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영 동지와 군수공업부문 일꾼, 근로자들, 평양 시민들, 청년 학생들이 체육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남포 조선소 팀과 청진 조선소 팀 간의 축구 경기가 18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수도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함선공업 노동계급에게 보내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 선수들은 집단의 명예를 떨칠 일념 안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그들의 고마운 열기 띤 응원으로 하여 경기장은 세차게 달아올랐습니다. 축구 경기는 남포 조선소 팀이 청진 조선소 팀을 3대 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17일에 진행된 배구 경기에서도 남포 조선소 팀이 청진 조선소 팀을 이겼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함선공업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은 충천한 자신심과 투쟁 기세를 안고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함선 건조에 보다 큰 노력적 성과로 보답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0: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앙양을 위한 당의 구상을 세민토 생산 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온 상원 세민토이나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매일 높은 세멘트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나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상원의 전통을 더욱 힘낼 열의 밑에 세멘트 정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서성 직장에서는 서성 능력을 높이고 순회 점검 회수를 누려 냉각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함으로써 크린카 생산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설비 점검 및 보수 체계를 종일하게 확립한 세민토 직장에서 노라 분쇄기와 주 감속기, 바가지 송강기의 운전을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에 요구들에 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세민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과 분단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분쇄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수십 대의 부분품들을 교체해서 크린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료 직장과 출하 직장에서도 전복기, 파쇄기 운영을 과학화하고 세민토 적재 상태를 책임적으로 감시하면서 생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기계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모든 제품을 질적 지표에 철저히 부합되게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 작전과 지위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지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하여 생산 공정과 설비들의 능력을 1층 끌어올리는 한편 원료, 자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모를 받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령성기계 연합기업소에서 집단적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탄광들에 보내줄 능률 높은 기계 제품 생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 생산 기일을 훨씬 단축했으며 지구 장비들을 제작 설치하고 공정 간 협동을 긴밀히 하면서 각종 부분품들의 가공과 조립을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평양 316 전선 종합공장에서 설비들의 성능 갱신을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들어주고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어 각종 전선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주 펌프 공장과 평양 베어링 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고 공정 전반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소재의 리용률과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창의 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품의 경제 기술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 안고 승천강 전기공장, 안주 조련물공장, 함흥 청년 전기기구공장의 노동계급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직히 하고 기대마다 만가득 만발을 걸어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0: 전국 금속재료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 조선금속재료학회의 주최로 16일부터 18일까지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당제 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재료 개발과 국산화 실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공유하고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는 금속재료의 질과 가공기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완성된 72권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대규모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베어링강의 질 개선, 차감 공구형 경질 합금의 특성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의 제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세계적인 베어링강 생산과 관련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2: 생물약품 개발과 질평가에서 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 조선생물제약협회의 주최로 17일과 18일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토론회에서는 나라의 제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들을 생산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의학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구토론회는 난치성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약품 개발과 질평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0: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일본 팀 사이의 16강자전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이룬 경기에서 일본 팀 선수의 자체 실점으로 경기 시간 65분경 한 골이 기록된 데 이어 69분경에는 우리나라 팀의 10번 최연아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은 일본 팀을 2-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카나다 팀 사이의 준준 결승 경기는 20일 평양 시간으로 21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2: 다음,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베스코브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국민들의 9.11 열도 방문 시 무사증 제도를 복귀해 줄 것을 바라는 일본 당국의 청탁을 일축하면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일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원산에서 오전 한때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장진, 부전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천, 회양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3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2도씨, 27도씨, 원산 14도씨, 25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청진 15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8도씨, 라선 14도씨, 25도씨, 개성 16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 예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자국광복의 10대 강연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저국 광덕의 10대 강연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활로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노종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혁명적 강령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조선 사람 특유의 투쟁 정신과 창조 번대로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년 기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향하여 온 나라 인민이 기세충천 용기 백배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하자는 것이 우리 노동계급의 드높은 요리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증산의 불길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화산같이 일어번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위대한 당이 가리킨 비약의 진로를 향해 노도처 내달리는 우리의 미도운 노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영웅적 위훈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맏아들. 이것은 금속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 누구나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삶의 긍지이며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입니다. 지금 금속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의 강철 기둥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 책임본 후창남 동문은 성의 일꾼들이 당결정과 절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금속공업 부문이 들고 일어나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혁단계로 힘차게 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서 강력한 견인기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성에서는 절강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하나하나 시급히 풀어 금속공업부의 모든 단위가 하나의 지향을 안고 실제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진절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 주어 절 생산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단위들이 절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설비 조작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 절강제 생산을 누려나가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0: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노근로자들과 한 전호의 선심정으로 일토마다에서 증산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는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원가 저하와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매일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직장장 한천, 작업반장 김성철 동무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 생산 조직과 질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치밀하게 해나가면서 압축기들이 요소별 밀폐 상태를 보다 철저히 보존하여 공기 리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공기 침량을 종전보다 더 높여서 시간당 산소 질소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로들과 암모니아 합성 공정들이 더 많은 가스를 보존함으로써 지금 매일 연합기업소 쪽으로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부지를 철저히 보상해야 우리들의 중산요리가 그대로 비료 중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시간당 공기량과 주파수에 따르는 발부 조작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가스 생산량과 함께 구질을 철저히 보장해서 같은 노력과 시간, 같은 전기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석탄공업 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는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줬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석탄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나갈 불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미운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경제 발전의 동력임을 언제나 새겨안고 모든 탄광들에서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해 떨쳐 나섰다고 하면서 석탄공업청 국장 김원철 동무는 말했습니다.
4: 우리 송해 일꾼들이 지도 사업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전망적으로 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업을 과학적으로 유기성 있게 실력 있게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의 발전을 강력히 견인해 가야 합니다. 당내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안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지금 성에서 방역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탄광들에서 예비화 가능성을 탐구당원에서 석탄 생산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 운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등 석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격적이고도 면밀한 사업을 조직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0: 굴지의 시멘트 생산기지 상훈 시멘트 연합기업소에서도 충성과 보답의 열기로 세차게 들끓고 있습니다. 경야는 종비소동기의 높은 평가를 받아하는 상훈의 노동기업은 그의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자신들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 고귀한 믿음에 운명의 명주를 잇고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초에서 더 용감하게 더 기세차게 내달릴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증산의 숨결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전력 생산자들도 진군보폭을 크게 내딛고 있습니다. 굴지의 동력기지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호기당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노가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증산투쟁의 총궐기에 나선 각지 탄부들의 앙양된 기세에 발맞추어 일토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미분도를 높여 보이라의 연소 효율을 높인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기술력 신안들을 도입하여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과장 양성근 동무는 발전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발전설비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일러에서 보온을 강화해가지고 열 회를 높이는 이런 사업에 여러가지 기술 신안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기술 혁신 사업을 하는 데서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나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온 기업소 기술 역량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기업소에서는 이 낡고 뒤떨어진 이런 기술 공정들, 특히 이거 축종 설비를 비롯해가지고 발전 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0: 모두 다 충천한 투쟁 기세와 고도의 분발력으로 올해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자. 이것이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끌어넘치는 신념의 맹세입니다. 자기 힘과 승리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총분기에 나선 기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기간공업부문에서 세차게 날을 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은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경제 전반의 승리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 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신륙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습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흉용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용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연계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 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사회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회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로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외나 강수 피해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 피해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미협의 백년대에게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상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 사비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 사비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당 사상 사비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재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부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총지향 총팔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지지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이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0: 정기소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실태를 여야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법영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일환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령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열의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매고 나가는 노동기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 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 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드팀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심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

0: 나라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우리 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정비소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중앙보소연구소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한 중앙보소연구소를 찾으신 경야는 정비소동지께서는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모든 요소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선색이 없게 특색있게 꾸려진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소동지께서는 중앙보섯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섯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하여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보기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려는 정비소동지께서는 앞으로 중앙보섯연구소 운영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다 제기하라고 중앙보섯연구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그후 여러 종의 새로운 보섯 품종들을 육종 도입하고 보섯 생산에서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 있던 대형 기질 원료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이 과정의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흰 권농 보섯과 느타리 보섯, 약용 가치가 뚜렷한 여러 종의 보섯 등 많은 품종의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보섯 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섯 재배와 관련한 자료 기지를 구축하고 각도 보섯 공장들에 대한 먼거리 기술 봉사 체계를 확립했으며 보섯 재배에 필요한 정균 생산과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경야는 정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전국의 많은 보섯 공장들과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으면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보섯 생산 시설들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종치국 확대회의 종신을 맞들고 함경남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면서 통나무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체벌 임지를 바로 정하고 기계 설비들의 실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원 갱목 생산사업소와 수동 갱목 생산사업소에서 산지 도로 건설, 터장 정리를 선행시키고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단위 시간당 체벌량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안 림산사업소에서 체벌 구역의 구체적 실종에 맞게 노력과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야 갱목 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배기와 아지따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지형조건에 맞게 삭도를 이용해서 통나무를 베는 족족 터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신흥 갱목 생산사업소와 금독 갱목 생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구간의 통나무 생산단위들에서도 산판조건에 맞게 각이한 생산방법들을 활용해서 통나무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은파군의 능력이 큰 태양빛 발전소를 일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의 실종에 맞게 자연에너지 개발과 리용 방향을 옳게 정하고 전망계획을 명백히 세운 데 기초해서 그 실행을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해비침 조건이 유리한 곳에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기술 역량 편성과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선행시켰습니다.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맡은 도무역관리국에서 공사에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일별 계획을 더팀없이 수행하도록 장학총화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능력조성사업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일꾼들은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0: 작전과 지휘를 협력적으로 하면서 공사 수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정별에 따르는 현장 기술 학습,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조직하며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질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워 반복 시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 의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지질 조건에 맞게 기초 깊이를 정확히 확정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구조물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이들은 태양빛 전지판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설치 위치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모든 작업에서 기술 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1단계 공사가 결석되는 즉시 다음 단계 건설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 안이 각급 청년 동맹 선인단 서식들에서 새 세대들을 숭고한 애국 정신을 지닌 형용이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현실과 겨비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번복이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를 높이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 신의주 방직 공장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청년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도 있게 해서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증산조략투쟁에 적극 돌출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주시, 삭죽은, 천막은 등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교양을 혁명과 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동맹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사위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미덕과 미풍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웅변 모임, 문답식 학습 경연 등 사상교양 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이 대학생들 속에 저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일관되도록 하고 있는 평북공업대학, 차광수 신의주 사범대학에서도 훌륭한 경험과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김금순 고급중학교에서는 항일혁명 선열들과 전화기의 영웅 전사들,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교수 교양, 학습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고향과 모교, 저국을 사랑하는 참된 소년 애국자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최하소학교, 운산군 금산소학교의 선인단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보급과 지원글 발표 모임, 실황송 모임을 우익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오류서부터 우리의 곳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최근 띠르키예의 고고학자들이 이즈미르주에서 5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도시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유적에는 돌로 건설된 계단식 하수망과 살림집 터들이 있었습니다. 유적은 당시 항구 도시였던 이곳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유정, 김주연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 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 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입니다. 우리 해군 무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선 서해에서 신용 다목적 구축함 최연호가 자기의 취역을 알리며 출항의 고동을 울린 때로부터 석 달도 못 돼서 조선 동해에서도 구축함 강건호가 출항의 밭을 올렸습니다. 교현우 수역에서도 제시된 작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최연급 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 열로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 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 인민은 주체적 해군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분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도 우리 인민은 물보라를 날리며 기세차게 전진하는 오뢰정의 지휘서에서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해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관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자기들의 배에 모시고 훈련 지도를 받는 영광을 즐기게 된 해병들은 출항 명령이 내리자 사기 충천하여 각 전투 초소들을 번개같이 차지하고 침략의 무리들을 맞받아 나아가는 심정으로 출항의 고동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지휘서에서 맵짠 해풍을 맞으시며 해병들의 훈련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던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속도를 더 높이라고 대담하게 기동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미나라고 정확하게 침로를 변화시키며 능란한 항해술로 훈련을 지휘하는 정장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이날의 뜻깊은 훈련에서 해병들은 적들이 우리 조국의 바다를 단 한치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침략자들을 단매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로 충만된 자기들의 일당백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과 조선인민군 해군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지도 밑에 방대한 규모에서 진행된 한 차례 한 차례의 훈련들은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들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해군절의 즈음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 방문하시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을, 이날 사나운 파도에도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타를 억세게 틀어지고 충성의 항로를 이어온 조선인민군 해군의 성스러운 72호 성상의 순간 경의를 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해군 중시의 사상과 해군 무력을 무적 필승의 군종으로 장성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 전법들로 각급 부대, 구분대 장병들을 완전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현 시점에서 변화되는 해전 양상과 적의 침략 전쟁 수법과 전법들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적 방안들을 착상 수립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장비하고 있는 함선,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원성능 유지와 동원 준비에 늘 관심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 부문에서는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그의 해군사령부에 대한 축하 방문은 해군 무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의 중대한 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홍은양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그날의 육사적인 요소를 해서 자랑스러운 해군사의 장엄한 출발로 되는 함재 창설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해군 무력을 육성해온 빛나는 행정은 오늘까지 이 나라의 평온을 소해오는 데서 실로 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은 유사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화국의 자주권과 전원,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데서 제일 큰 몫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해군을 하루빨리 전쟁 준비를 만반으로 갖춘 강력한 군종으로 일도 세우는 데서 전체 해군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 용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운 것을 가장 중요한 역으로 제시하시고 해군의 전력 강화에서 기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상정신력의 우세를 확실하게 견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자신께서는 우리 해군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우리 해군이 저국의 용의사수는 물론 사회주의 군소에서도 핵심적 선복적 역할을 하고 제일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이뤄내는 혁명적 군인 집단으로 자랑 떨칠 것을 바란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당부는 오늘도 전체 해군 장병들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0: 오늘 우리 해군 무력은 우리 시대 위력한 함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 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 무장 장비 현대화 실현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하시었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엄한 용산이 어려웁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은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 공업의 가일충 도약을 결심했다고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강화 발전을 위한 전략 전술적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민은 오늘도 지난 9월 6일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크나큰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 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 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21세기의 강자, 강대국의 명함은 멈춤없는 노력으로서만 얻을 수 있고 줄기찬 혁신과 상승으로서만 후회 없이 쟁취할 수 있다고 우리의 견결한 국군 수호 의지, 도구한 자존심을 만족시킬 때까지 줄기차게 달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앞으로도 우리의 해군 무력은 최정예의 무적 강군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서예금 협주곡 세오라 가지 마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이 꾼 강수회가 개강됐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지시한 혁명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이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을 꾼 강수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토교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면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신류가용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수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수회를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존엄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거장을 우러러뜨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란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기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구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당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용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이룩했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 용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 중앙의 기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의거에 속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충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민의 구람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거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전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에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기풍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9차 대회 결정관설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존재를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수회에서 지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인 연계들이 활약한 유명무명의 수많은 선전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제보,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우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 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상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이 리정표뇌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상으로

0: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기업의 백년대계의 추추로 억세게 타조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종훈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가 일체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노문 일꾼 강수패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총기소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이뤄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필성이 심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의 오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소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 사업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 사업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 사업이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기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총기소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총비서 동지께서 국가 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이뤄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 사업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초인은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의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김종훈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문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 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구차대비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도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정신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 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체질화한 사상전의 농소들을 투쟁의 전초회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종훈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의 철저히 구현해 나아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총기소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수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요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성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란 동지, 김여정 동지, 김재룡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고업 기업소들은 협력 쪽 요리와 생산 쪽 악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도매고 나가는 노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드팀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지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쇄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국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정을 소화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를 계속 타고치며 공정 및 방어 전투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품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인민에 대한 열아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위민 헌신의 요정 끊임없이 여가시는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에 의해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는 희한한 창조물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려

0: 우러올라가면서 강화되는 나라가 우리랑이 리상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라는 지론이 가장 명백히 반영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가장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입니다. 고목이 하늘 높이 솟구치자면 뿌리가 지심 깊이 뻗어내려야 하듯이 국가가 활력 있게 전진하고 끊임없이 상승하자면 그 근간이 그만큼 든든해야 합니다. 그 초석과 근간이 바로 지방발전에 있습니다. 용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강화하는 길만이 바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진로입니다. 이를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거창한 전략들을 펼쳐주시었고, 또그 후에는 과학, 교육 및 생활, 문화, 시설, 양곡 관리 시설을 비롯한 3대 필수 대상도까지 병행하여 건설한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종식 포함시키도록 하셨으며, 해안 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도 펼쳐 주시었습니다. 결코 자금이 많고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웅대한 전략입니다.
1: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야말로 우리 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교인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헌신과 현명한 영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철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24년 2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을 위한 건설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기나긴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이 짧은 기간에 전국의 40개 시군,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어서서 생산의 경험을 힘있게 올리고 있고, 연이어 20개 시군들에서는 경호업공장 건설과 함께 선진적인 보건시설, 종합적인 문화봉사 거점을 아우르는 그런 방대한 건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의 첫삽도 뜨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먼 앞날을 내다보며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종육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위대한 영도 아래 건국일에 있어보지 못했던 지방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구자욱은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길이 빛을 뿌릴 것입니다.
3: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령성기계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 설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령성기계 연합기업소 지령장 전광룡, 직장장 렴혁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화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술혁 진단들과 능률적인 지부 장비들을 상한도에 가요 압축기와 유압식 차단기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요구하는 각종 대상 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좌식사까지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기계 직장에서는 10여 종의 합리적인 지부 장비들을 상한도에 가요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집중대보수에 필요한 특히 보수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대형 공작기계 직장에서는 기업소 2단계 개건 현대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진행하면서 기술가 협동 밑에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기대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게 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도 10대의 능률 높은 설비들을 제작 완성하였습니다. 송군 압축기 직장에서는 석탄 공업 부분에 보내줄 압축기 생산에서 월 계획을 1.2배로 넘게 수행하였습니다.
5: 우리 직장에서는 지난 8월에 직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석탄 공업 부분에 보내줄 체형의 유압식 차단기 제작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설비지만 우리들은 설계와 가공, 조립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시제품 제작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1: 당직 구차대비 결정을 높이 받들고 문경 제련소의 일꾼들과 기술사 노동자들이

0: 생산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도대 강화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는 대중의 비상한 창조적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모든 직장들에서 정비보강된 생산 공정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 설비들의 가동 정령을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혁신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배소, 류산 공정과 연제련 직장의 증설한 전기로의 운영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류산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 공정에 익숙하며 해당 공정의 설비들의 정통화하기 위한 기술 기능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제련 직장에서는 설비 관리에 힘을 넣어 정상 운영을 확고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작업반과 운전 작업반, 회전로 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작업 교대 전에 설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해서 불리한 요소들을 제때 찾아 대책하여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존 생산 토대를 공고히 하고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기 위한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서 정비 보강된 대상들이 실제 생산에서 은을 내고 있으며, 유색금속 생산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가울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변혁상에 어울리게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을 공원 속의 마을로 꾸려갈 마음 안고 전승일동, 흥부동을 비롯한 모란봉 구역 안의 주민들은 가정들에서 정성껏 심어가꾼 꽃들로 아파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생활 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와 대상들을 평가해주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하고 있는 동대연구역, 사동구역, 만경대구역 등에서는 지역의 봉사망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일신하는 것과 함께 도로 포장, 바닥선 치기를 비롯해서 도로의 안전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서성구역에서는 바닥 파기, 언벽 쌓기, 도로 포장 등을 질적으로 진행해서 보통강의 풍치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당의 운정석이 마련된 행복의 별 천지에서 사는 남다른 영예를 간직하고, 중구역 경로동의 주민들은 잔디 보식과 집 안팎 정리를 비롯하여 살림집과 주변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더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과 평촌구역의 주민들도 꾸리기를 위생방역사업과 밀접히 결합해서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위생문화적으로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깐진 일본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0: 당의 웅대한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정주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중소 하천 정리와 해안 방조제 연구와 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류철 특파기자와 만난 정주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부장 조성국, 감독원 서경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시에서는 40여 개의 모든 중소하천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 2월초부터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소하천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려야한데 기초해서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40여 개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굴착기와 유압식 적재기, 대형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중기계들과 운전기재들을 여기에 집중시켜 공사 속도와 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90%에 해당한 중소하천 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었고, 8월 중순에는 1.3km 구간의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가 결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위험 개소들을 더 찾아내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뇌에 장악하면서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데 맞게 해안 방조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 것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2.4km 구간의 해안 방조제 연구와 공사가 지금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면 끝나게 됩니다.
1: 다음, 오스트랄리아 빅토리아 주의 멜버른시에서 16일 두 대의 승용차가 충돌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올해 들어와 9월 13일까지의 기간에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앞서 15일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버스가 방향을 잃고 화물차와 충돌해서 6명이 목숨을 잃고 4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공고의 미뚜아바에서 달리던 화물 자동차가 강에 빠져 33명이 죽고 약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철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 하고 있습니다. 두해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구나 하던 위화도가 위대한 당의 사랑 속에 라군의 섬으로 전염된 것을 두고, 이는 진정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혁명적 단풍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우리 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2024년 7월 우리나라의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 계선을 넘어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되어 시시각각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압록강 지역 인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비 내리는 현지를 찾으시어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이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구조 전투를 몸소 지휘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오늘도 평안북도 인민연회 국장 김원경 동지는 그날의 분열할 화폭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 두해전 뜻하지 않은 자연의 광란으로 드넓은 섬지구가 통째로 물바다로 변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석에 갇혀있는 그때, 우리의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빗바람친 구조 현장으로 나오시어 시시각각 콧물이 사정없이 밀려드는 비행기지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었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라는 말이 무서운 재난을 동반하는 부름으로 울리고 사람들이 자연의 광란으로 불행을 당하는 참사가 그칠 새 없이 전해지는 이 행성에서 한 나라의 용도자께서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시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세계 공중 구조 전투의 기적인 동시에 인민 사랑의 기적으로 세인을 감동시키었습니다.
0: 우리 정령 잊을 수 없습니다. 몸소 고무단장을 타시고 큰물피의 정령을 요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음하신 그 영상을. 고무단장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연한 흙탕물 바다. 그 위에 드문드문 끄트머리만 보이는 전주대들과 가로수들, 그리고 앙상한 석가래만 남은 집지붕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밑에 잠겨있는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후 침수논 위에 모여선 야전 열차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붉은 당깃발을 들이우고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근 동지의 격정의 토로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식에 접하고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우리 인민을 소중히 품어내시고 온 나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평안북도 신여주시와 우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찾으시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시며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신 우리의 청비성지 지형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둔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빨리 침수지역 주민들의 불행을 가셔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신 경애하는 청비성지의 그 모습을 우러르면서 온 나라 천만인민은 인민이 당한 불행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에 목매어 격정의 눈물을 쏟고 쏟았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비성지의 품을 떠나선 순간도 살 수 없으며 그 품에서만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꽃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절감하십니다.
0: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이제 큰물이 찐 다음 보수를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들도 적게 하는데 복구건설 규모를 어떻게 잡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쉬이 결심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다 새로 지어주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오래전에 신의주씨를 잘 꾸릴 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는데 할 바에는 설계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게 별천지로 꾸리자고, 역사적인 과제를 역사적인 실천으로 수행하자고 경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민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아픔과 고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인민의 소원과 희망이라면 천만금을 기울이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부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고 엄숙한 용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압록강 기슭의 전변의 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휘황한 미하도 지구의 내일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0: 경안 북도 의주군 큰물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서는 위하도와 다지도에 수백 정보에 달하는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는 총비서동지. 수재민들이 평양에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누구나 부러워할 현대적인 농촌도시를 건설해 주시고도 또다시 섬지구를 통째로 희한하게 전변시키실 웅변 설계도를 펼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십니다.
1: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신우수 원실종합농장 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천지개벽대가는 전변성을 보시며 군인 대중과 청년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불과 한 해 전만 하여도 년년이 들이닥치는 큰물로 하여 불모의 땅으로 취급되던 이 섬지구가 지방경제의 급진적인 발전과 지역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큰 보물섬이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신우수 원실종합농장 건설은 우리 당이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일 큰 규모로 조직한 사업이고 그 결과가 지방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중대사항인 것으로 하여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안는 일꾼들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자신께서 겪는 천만 과정은 모두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 세상의 것만을 안겨주시려 혼신의 낙감함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이날 수행한 일꾼들은 절세 위인의 숭고한 인민간 인민에 대한 혼신의 세계를 또 한번 체감하며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인민이 오버영의 위민 혼신의 자국을 따라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자는 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했습니다.
0: 만경대구역 인민위원회 부원 김영일 동지의 목소리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듭니다. 자연의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견고한 지방을 쌓는 것만도 기적으로 여기던 때 최대 규모의 원실농장을 건설하실 통의 큰 작전을 펼쳐주시고 평북도 인민들에게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도약한 원실농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신해주 온실종합농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그에게서 이민들을 위하여 무한한 심혈과 노고를 바쳐 마련해 주신 고귀한 재부라는 생각으로 가슴 젖어온다고 하면서 신해주 온실종합농장 경리 김영진 동지는 말합니다.
2: 최상급이 온실종합농장을 건설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깊이 새기고 우리 신우주 원실종합농장의 전체 일꾼들과 정원들은 원실 허동들마다의 푸른 싱싱한 남새를 가득 채우는 곳으로서 경애는 청소년들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방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쟁과 발전을 대피하게 하며 지방의 이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는 총비서동지의 한없이 중간 뜻이 바로 여기 위하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0: 미하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항일혁명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무장 투쟁식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의 기초에서 2016년에 창작 형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빨지산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한후원이 있음 당원들. 이 시는 197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2: 방금 조립을 끝마친 굴착기의 무쇠군단이 지축을 울리며 굴러나온다. 여기 라건 10명 당원들이 일하던 땅. 그들의 숨결인 듯 어디선가 생내를 머금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나의 등을 떠민다. 저기 10명 당원들이 불을 지피던 자리엔 집채 같은 전기로가 산물을 끓이고 그들이 산물 남디를 맞들고 다니던 옛길엔 기적소리도 높이 구원의 차가 달리고 있다. 아,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포화의 불비속을 뚫고 찾아오신 수령님께 포연그 옷은 옷깃으로 눈물을 닦으며 신념의 찬 눈빛으로 그 일을 우러르던 여인. 배우 속에 괴로움은 컸으나 그의 앞에 담벽같이 일어나 나라의 폭구건설을 맡아나섰던 그들은 오늘까지 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건만 우리와 함께 일하며 오래오래 산 듯 내 그리움에 가득 차 그들을 찾는다. 수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폭구건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 어디냐? 뜨겁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어목한 나날에 피를 바쳐 다지던 그 맹세. 뜨거운 눈물이 포를 적신다. 허리띠를 절라매고 품전을 아껴가며 전후의 험한 고개를 넘어온 당원들. 그들의 소원 열백배로 이루어진 오늘, 어찌하여 그날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인가? 아, 그들이 아닌가? 10명 당원. 사나 같은 굴착기에 다해 군단을 모아내며 뜨거운 가슴에 온 나라를 안고 나가는 그들. 하늘 가득 치솟는 공장과 건설장을 안고 그들은 나간다. 10명 당원. 100만이 되어 200만이 되어.

지금까지 1975년에 장작된 시 당원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인민방송은 최성원이었습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투교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수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저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 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열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 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기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 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0: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시 9차 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역으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비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우위고 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거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비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의 선전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평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비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 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 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 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 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 사업으로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 이론이 있고, 사상 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 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 사비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업의 백년대계의 주체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업에 더욱더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이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이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재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부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 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 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새 전당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총지향 총팔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해 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지지라 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이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정기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여야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란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룡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책임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이어리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밀고 나가는 노동기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 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보병 전투 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들침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심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력한 보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보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보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재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정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공정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 전투 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 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중앙보석연구소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한 중앙보석연구소를 찾으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모든 요소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기에 특색있게 꾸려진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앙보석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석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해서 연구소를 인민들이 실질적인 복을 보게 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 중앙보석연구소 운영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다 제기하라고, 중앙보석연구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그 후 여러 종의 새로운 보석 품종들을 6종 도입하고 보석 생산에서 긴조란 문제로 나서고 있던 대용 기질 원료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흰곤봉 보석과 느타리보석, 약용가치가 뚜렷한 여러 종의 보석 등 많은 품종의 맛있고 영양가 높은 보석 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재배와 관련한 자료 기지를 구축하고 각도 보석 공장들에 대한 몬고리 기술 봉사 체계를 확립했으며 보석 재배에 필요한 정균 생산과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전국의 많은 보석 공장들과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으면서도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보석 생산 시설들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함경남도 리목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면서 통나무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현재 내보내서 체벌 임지를 바로 정하고 기계 설비들의 실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원 갱목생산사업소와 수동 갱목생산사업소에서 산지 도로건설, 토장 정리를 선행시키고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따라 쓰이면서 단위 시간당 체벌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안 림산 사업소에서 체벌 구역의 구체적 실종에 맞게 로력과 운반 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학 갱목 생산 사업소에서는 나무 배기와 아지 따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 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0: 능력이 큰 태양빛 발전소를 일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연에너지 개발과 이용 방향을 옳게 정하고 전망 계획을 명백히 세운 데 기초해서 그 실행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방역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해비침 조건이 유리한 곳에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기술 용량 편성과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선행시켰습니다. 태양빛 발전 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맡은 도무역관리국에서 공사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일별 계획을 뜻임없이 수행하도록 장악 총화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능력 조성 사업에서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일꾼들은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면서 공사 수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정별에 따르는 현장 기술 학습과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조직하며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질 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워 반복 시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 의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지질 조건에 맞게 기초 깊이를 정확히 확정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구조물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이들은 태양빛 전지판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설치 위치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모든 작업에서 기술 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1단계 공사가 결속되는 즉시 다음 단계 건설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과 발전소 운용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흉안북도 안의 각급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에서 새 세대들을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닌 혁명에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현실과 결부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본보기 단위들의 경험을 일발화하면서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를 높이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신의주 방직 공장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청년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도 있게 해서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증산조략투쟁에 적극 뚫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주시와 삭주군, 천마군 등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교양을 혁명과 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동맹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혼신하는 미덕과 미풍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웅변 모임, 문답식 학습 경연 등 사상교양 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이 대학생들 속에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일관되도록 하고 있는 평북공업대학과 차광수 신의주 사범대학에서도 훌륭한 경험과 성과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김금순 고급중학교에서는 항일혁명 선열들과 전하의 여웅점사들,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교수 교양, 학습 실천과 결부해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고향과 모교, 조국을 사랑하는 참된 소년 애국자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채하소학교와 운산군 금산소학교의 소년단 조직들에서도 애국주의 주제의 노래버급과 지연걸 발표 모임, 신앙송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공고에서 13일 현재 에볼라 확진자 수가 7,258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3,5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뚜리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권, 김은주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지능이 우리 국가의 전쟁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농촌지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우리 농촌이 변해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살림집들이 농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차려지고 그들이 도시 사람들 부럽지 않게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부원 우광훈 동문은 당 조항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을 천명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현은 총리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주민 쪽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역으로 나선 우리 혁명 실천, 농촌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해서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우리 당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미아는 총서동께서 제시하신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은 우리나라 농촌 건설의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 무기입니다.
0: 전원회의에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 지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취해진 중대 조치들은 회의 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직에 있어서 농촌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농촌 살림집 건설의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종 문건과 설계들, 취해 주신 여러 조치들과 과업들은 그대로 농촌 발전의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에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앞을 다투어 솟아난 사회주의 농촌의 희한한 실체들은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들을 남겨주시고 신선한 남세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건신의 여정 속에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이 곳곳에 일떠섰습니다. 중평 온실농장 경리 김태식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예로부터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가는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곳이 바로 함경북도였습니다. 그러던 곳에 이렇게 희한한 온실농장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도안의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농장을 토지전략형, 노력전략형, 수경원실과 토양원실을 배합한 현대적인 농장으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장 운영 준비 사업도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며 원실 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세심한 영도에 의해 흙먼지 날리던 중평지구의 거창한 원실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이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이민이 따로 없다는 것이 경리하는 총비서동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신조입니다.
0: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을 우리 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쪽부터 내려오는 산천 경계밖에는 눈이 드는 곳이 없었고 농촌이 세기정다 구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 꼴이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 실체로 정사진으로 전견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희열이 넘쳐 계시던 경연웅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농업근로자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에 설레이던 그날은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미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심주어 선언하시는 경연웅 총비서동지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우리 민들은 깊이 사겨안았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난 행복의 터전에서 인민이 터치는 이 격정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읍에서도 수십 리 명을 넘고 고를 지나 굽이 많은 소로길도 끝나던 삼광 바로 여기서 펼쳐졌구나.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진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로운 길이 맞들어진 새 집을 짓고 기계농사로 다수확을 내면 그것이 흥하는 농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먼 일을 우리 원수님 바라보신 것인가. 그 얼마나 휘양한 앞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인가. 바닷가 마을들엔 무수한 낙원포들이 산골 마을들엔 새로운 산광이들이 문명과 부흥의 자태를 솟구고 솟구리니 가슴 벅찬 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도약하자 생활이여 복된 삶이여. 그렇습니다. 경연은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그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에 떠받들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농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노보이께서 계시어 더 희한하고 더 눈부실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농촌 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투교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신륙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정론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 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 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주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 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용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제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두문 일권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 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우위고 해소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연계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요리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풍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 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용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광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협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규정한 사상적 제부, 사상사업 전통이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 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의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위협의 백년대에게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대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업에 더욱더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력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이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부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당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정신력을 총지향 총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지지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위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영도 방식,

0: 인간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위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위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이뤄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요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란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룡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당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은 혁명적 열의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도매고 나가는 노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뜻임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지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쇄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국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정을 소화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0: 중소공업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측에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를 계속 타고치며 공정 및 방어 전투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보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정은 동 측에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1: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용도 따라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확신성 있게 이뤄나가는 기세찬 진군 속에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저술 활동으로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이론적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주최사상 로작전시관 책임 강사 김송남 동무는 경의하는 청미소 동측에서 불면불위의 사색과 탐구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저술하신 불위의 고전적 로작들은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귀중한 사상이론적 제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주체혁명기업의 역사적 전환기의 역에 맞게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실 숭고한 우지를 지니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2012년 4월 부류의 고정적 로작들인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청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기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발표하시오. 당의 리념과 성격을 영원히 고수해 나갈 수 있는 만년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 측에서 발표하신 부류의 과정적 로작, 혁명발전의 역에 맞게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에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 균열이 지배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 대회와 당 중앙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동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전당과 언 사이에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 대열의 조직 사상적 공과를 백방으로 실현하며 당의 용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새 시대 당 조직 건설의 대강도를 발표하셨습니다. 부류의 과정적 로작들인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강화하자, 현식이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가업에 대하여와 처급당을 강할 때 대하여, 처급당 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 일꾼이 대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당세포 강화, 처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2대 가업으로 충시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독창적인 당 건설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1: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상이론 업적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으로 높은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을 지니고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 로작전시관 강사 김영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라는 천리가 거전조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와 참신한 손준손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 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사업 전반을 갈증 심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지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당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살려나갈 때에 대한 고귀한 지침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과의 효련적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준 사양분으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걸출한 사상지론의 용재이시며 룡대의 고장이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오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서 수호의 변색도 탈선도 없이 자기의 성스러운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앞

0: 길에는 언제나 숙녀 윤곽만이 있을 것입니다.
1: 해양 강국으로 향한 역사적 요정의 전위에서 애국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 있는 노동계급의 앙양된 기세와 열정을 배가해주며 함선공업 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의 체육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0: 약대잘 양팀 선수들은 집단의 명예를 떨칠 일념 안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그들을 고무하는 열기띤 응원으로 하여 경기장은 세차게 달아올랐습니다. 축구 경기는 남포조선소팀이 청진조선소팀을 3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17일에 진행된 배구 경기에서도 남포조선소팀이 청진조선소팀을 이겼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함선공업부문 조선소 근로자들은 충천한 자신심과 투쟁기세를 안고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함선건조의 보다 큰 노력적 성과로 보답해갈 더 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앙양을 위한 당의 구상을 세멘트 생산 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온 상원세멘트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매일 높은 세멘트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상원의 전통을 더욱 빛낼 요리 밑에 세멘트 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에서는 소송 능력을 높이고 순회 점검 횟수를 늘려 냉각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함으로써 크링카 생산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설비 점검 및 보수 체계를 정밀하게 확립한 세멘트 직장에서 로라 분쇄기, 주 감속기, 바가지 승강기의 운전을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세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과 분탄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기술력 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분쇄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수십 대의 부분품들을 교체해서 크링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료 직장, 출하 직장에서도 전복기, 파쇄기 운영을 과학화하고 세멘트 적재 상태를 책임적으로 감시하면서 생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하여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술력 신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사천사를 사상 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어일으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모든 제품을 질적지표에 철저히 부합되게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위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하여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능력을 1층 끌어올리는 한편 원료, 자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모를 받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료홍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집단적 혁신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탄광들에 보내줄 능률 높은 기계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 생산 기회를 훨씬 단축했으며 지구장비들을 제작 설치하고 공정 간 협동을 긴밀히 하면서 각종 부분품들의 가공과 조립을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에서 설비들의 성능갱신을 제품의 질제거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지고 목적지향성 있게 내밀어 각종 전선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주펌프공장 평양 베어링공장에서는 원가를 낮추고 공정 전반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소재의 리용률과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품의 경제기술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 안고 성천강 전기공장, 안주 조견물공장, 함흥 청년 전기기구공장의 노동계급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간직해 하고 기대마다 만가동 만발을 걸어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일본 팀 사이의 16강자전 경기가 17일 현지 시간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이룬 경기에서 일본 팀 선수의 자체 실점으로 경기 시간 65분경 한 골이 기록된 데 이어 69분경에는 우리나라 팀의 10번 최요나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수들은 일본 팀을 2대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카나다 팀 사이의 준준 결승 경기는 20일 평양 시간으로 21일, 준준 결승 경기는 20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0: 생물약품 개발과 질 평가에서 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생물제약협회의 주최로 17일과 18일 의학위원회

0: 국립중앙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토론회에서는 나라의 제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들을 생산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구토론회는 난치성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약품 개발과 질평가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됐습니다.
1: 가을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변혁상에 어울리게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을 공원 속의 마을로 꾸려갈 마음 안고 전승일동, 흥부동을 비롯한 모란동 구역 안의 주민들은 가정들에서 정성껏 심어 가꾼 꽃들로 아파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생활 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와 대상들을 평가해주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게 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하고 있는 동대원 구역과 사동구역, 만경대 구역 등에서는 지역의 봉사망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일신하는 곳과 함께 도로 포장, 바닥선 치기를 비롯해서 도로의 안전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과 서성구역에서는 바닥 파기, 옹벽 쌓기, 도로 포장 등을 지혜적으로 진행해서 보통강의 풍취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별천지에서 사는 남다른 용해를 간직하고 중구역 경루동의 주민들은 잔디 보식과 집안 팍 정리를 비롯해서 살림집과 주변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과 평천구역의 주민들도 꾸리기를 위생방역사업과 밀접히 결합해서 고리와 마을의 면모를 위생문화적으로 더욱 개선하게 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간진 일본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가 16일 바이콘두르 우주 발사장에서 프로그레스 MS-35 우주 화물선을 쏴 올렸습니다. 소유즈 2.1 배 운반 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된 화물선에는 약 2.4톤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1: 루안다의 경제가 올해 2.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더 높은 장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업과 봉사업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15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옥 림용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내일은 9월 20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초열흘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강원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나 원산에서 오전에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장진, 부전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전천, 해양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밤 북동풍이, 내일은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29도씨, 강계 12도씨, 27도씨, 원산 14도씨, 25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총진 15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7도씨, 28도씨, 라선 14도씨, 25도씨, 개성 16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 예보입니다.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21일에 함경남도 바닷가의 북부족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에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26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1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2일과 23일에는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균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총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2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23일과 24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5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총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6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1일 날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개성시 30도씨, 신의주, 남포시 29도씨, 강계, 함흥시 27도씨, 원산, 총진, 라선시 24도씨, 해산시 2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소속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개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위가 제시한 혁명 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가 9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 제1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 투교의 절대적 우세와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꾼들을 새로운 발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꾼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 역사에서 세 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꾼 강습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우리 조국을 전원 높은 정치 사상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빛내어주시는 탁월한 정치 전략과 사상이론의 고장을 우러러 드리는 전체 참가자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을 하나의 사상과 숨결로 이어지며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제일 가는 위력인 일심단결을 만반으로 다져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 있는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주석단 일렬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비서 박용일 동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창학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이 2월에는 조선노동당 각급 도위원회 선전사업 담당 비서들과 기타 연관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수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해당 부서의 일꾼들, 도시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선전일꾼들, 혁명사적, 리론선전, 계급교양, 문화기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당간부 양성기관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9차 대회는 우리 혁명의 발전적 단계와 시대적 요구로부터 광범위한 방면에서의 사업 방향과 그 도달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우리 투쟁의 영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만큼 우리가 전진을 일으켰고 결과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이 필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투쟁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 중시, 사상 사업 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요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 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관 세월 중진해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구담없는 정신력과 연계에 의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내세운 고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무진한 사상 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 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투교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선전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요리가 현저히 격앙된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하고 자책과 반성을 장려하며 항상 고민과 고심 속에 분투하는 기풍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를 예견성 있게 전망성 있게 전개하는 혁명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비평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사비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 분석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 객관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영역이 비할 바 없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사비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시면서 현실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역량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사상 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 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적인 요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이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비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협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 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 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의 활약한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전 일꾼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 재부, 사상사업 전통에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 진지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

0: 사람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 기간을 유익하고 우위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개강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우리 비협의 백년대계의 주추로 억세게 다져나갈 의지를 피력하신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입장에 만장은 열광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해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 동지가 보고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자는 제2차 당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2년간은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겹사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상의 힘으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혁명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사회주의 건설이 날로 확대 심화되고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당 사상사업에 더욱더 중대한 우위를 부여하시며 사상의 위력,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이 명확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 우리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참신하고 공감력 있는 정치 사업 과정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정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 이론들은 그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우리 당 사상 건설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고귀한 제보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사상 사업을 당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신 정비서 동지께서 국가부흥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사상의 힘을 발동하는 정치의 사업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하는 위대한 수범,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는 전적으로 선전선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에서는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 성과를 권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상사업 혁신의 중요성과 절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보고자는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 정신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당 선전부문 일꾼들이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주체의 사상론을 체질한 사상전의 능수들을 투쟁의 전초회로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도 방식,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당 사상 사업이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선전선동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을 기록하고 전당 강화와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더욱 과감하게,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리란 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했습니다. 정비서 동지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자각과 요리 속에 강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여야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군사위원 김종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병국장 유창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 동지, 리일환 동지, 김여종 동지, 김재령 동지, 오용재 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 목표 수행에 총궐기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은 혁명적 열의와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 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매고 나가는 노동기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 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보병 전투 무력 개편 및 현대화 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 확대 사업들도 드팀없이 진척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군 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 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 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 생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하부구조 보강 사업도 병행하여 심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강력한 보병 무력 건설은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의 기본 핵으로 된다고 우리 보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보병을 포함한 국가 방위력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 대응 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때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 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 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줘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공정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 전투무기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업들을 밝히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 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2: 보도입니다. 인민에 대한 유라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위민 혼신의 요정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용도에 의해서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는 시안한 창조물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며 우후죽순처럼 일도서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고출람 선생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경이로운 현실을 체감하며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아래에서부터 우러올라가면서 강화되는 나라가 우리 당이 리상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라는 지론이 가장 명백히 반영된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은 가장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입니다. 고목이 하늘 높이 솟구치자면 뿌리가 지심 깊이 뻗어내려야 하듯이 국가가 활력있게 전진하고 끊임없이 상승하자면 그 근간이 그만큼 든든해야 합니다. 그 초석과 근간이 바로 지방발전에 있습니다. 용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강화하는 길만이 바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진로입니다. 이를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고창한 전역들을 펼쳐주시었고 또 그 후에는 과학, 교육 및 생활, 문화, 시설, 양곡 관리 시설을 비롯한 3대 필수 대상들까지 병행하여 건설한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종식 포함시키도록 하시었으며 해안 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를 위한 휘황한 설계도도 펼쳐주시었습니다. 결코 자금이 많고 무엇이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웅대한 전략입니다.
2: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야말로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귀한 헌신과 현명한 용도가 아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철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2024년 2월 지방발전 20승 10종책 실행을 위한 건설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기나긴 역사의 한순간과도 같은 이 짧은 기간에 전국의 40개 시군,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도서서 생산의 경험을 힘있게 올리고 있고 연이어 20개 시군들에서는 경호업공장 건설과 함께 선진적인 보건시설, 종합적인 문화봉사 거점을 아우르는 그런 방대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의 첫삽도 뜨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 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먼 앞날을 내다보며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종육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 아래 건국일에 있어보지 못했던 지방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실 철석의 우지를 지니시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위민 혼신의 그 자원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길이 빛을 뿌릴 것입니다.
5: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용송지계 윤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용송지계 윤합협소 지룡장 전광용, 직장장 렴혁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연합기업체에서는 현대화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 혁신안들과 인률적인 지구장비들을 상한도에가요 압축기와 유압식 차광기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요구하는 각종 대상 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까지를 혁명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 네.
6: 1기계 직장에서는 12여 종의 합리적인 지구장비들을 상한도에가요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집중대보수에 필요한 압축기 보수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7: 네.
6: 대형 공작기계 직장에서는 기업소 2단계 갱원 현대에 필요한 설비 제작을 진행하면서

0: 에미레스입니다. 예. 처음 만들어보는 설비지만 우리들은 설비와 가공, 조립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면서 제품 제작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1: 다음,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생산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토대 강화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대중의 비상한 창조적 요리를 높여주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모든 직장들에서 정비 보강된 생산 공정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 설비들의 가동 정령을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혁신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배소, 류산 공정과 연재련 직장의 증설한 전기로의 운영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류산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 공정에 익숙하며 해당 공정의 설비들을 정통하게 한 기술 기능 제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재련 직장에서는 설비 관리의 힘을 넣어 정상 운영을 확고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작업반과 운전 작업반, 회전로 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작업 교대 전에 설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해서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 찾아 대책하여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존 생산 토대를 공고히 하고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기 위한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불같은 열의에 의해서 정비 보강된 대상들이 실지 생산에서 운을 내고 있으며 유색금속 생산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한 사업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2: 당의 웅대한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정주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중소하천정리와 해안방조제 연구와 공사를 비롯한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류철 특파기자와 만난 정주시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부장 조성국, 감독원 서경진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시에서는 40여 개의 모든 중소하천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지난 2월 초부터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소하천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려야한 데 기초해서 수단과 용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40여 개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굴착기와 유압식 적재기, 대형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중기계들과 윤전기재들을 여기에 집중시켜 공사 속도와 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90%에 해당한 중소하천 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었고 8월 중순에는 1.3km 구간의 강바닥 파기와 장석 쌓기가 결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위험개서들을 더 찾아내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뇌에 장악하면서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4: 시가 바다를 띄고 있는 데 맞게 해안방조제들을 연구하게 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2.4km 구간의 해안방조제 연구와 공사가 지금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면 끝나게 됩니다.
1: 다음,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있는 한 화폐 교환소에서 15일 총기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폐 교환소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말다툼 끝에 총격이 벌어져 3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2명의 소년이 살인집에 뛰어들어 총사격을 가해서 한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옥,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경륜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미용자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경륜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륜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3장 3경에서 나오는 음악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와 제4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기약 없는 먼 길로 떠나가는 밤 뜨거운 내 사랑이 너를 지키리 제4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고향 떠나 700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무용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펫 두 독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26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인민뿐.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 보도 날씨. 7시 17분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가 개강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시 오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1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가 개강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시 14분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 보도 날씨. 13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에는 실담.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5시 보도. 16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가 개강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 18시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9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가 개강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시 47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석탄의 노래. 20시 보도가 있고 21시 정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22시에 보도. 22시 28분 방송국 미주집 이야기.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0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0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26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인민뿐.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 보도 날씨. 7시 17분 다음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1시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 보도 날씨. 13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에는 실담,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도듬어 볼수록. 15시 보도, 16시,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 보도, 18시,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9시 47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석탄의 노래. 20시 보도가 있고, 21시 정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22시의 보도, 22시 28분 방송국 미주집 이야기.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채집들이 용사로 흥성이는 희한한 쇠고리를 고를 때에도, 행복 넘친 문화들이 웃음소리 들을 때에도, 가슴 뭉클 울려오는 오보이의 그 음성.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인민만을 받들리라. 하늘 땅을 올리고 천만 가슴 올리던 불같은 그 맹약을 안으시고 비오나 눈오나 바람이구나 언제나 인민만을 안고 사신 우리 원스님. 일편단심 진정을 다해 따르는 인민이 그리에겐 하늘이어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하늘길 배길 천리만리 이른 새벽 깊은 밤 가고 또 가시거니 사랑의 장색이신 포부인 짠물에 젖은 손을 잡아주셨다는 감격에 젖은 오르곡리 이야기가 있고 노동당 만세 소리 울리는 북변인 오보이의 종으로 불행을 가셔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창가의 불빛 꺼질 줄 몰라라. 인민은 그이의 심장, 인민은 그이의 전부. 혁명하는 보람을 복된 인민의 모습에서 찾으시는 분, 그이 가슴 속엔 오직 인민뿐.

떠나 순간도 못 사는 인민은 그의와 운명의 한 핏줄 혈연으로 뭉친 일심동체 그 무엇으로도 가룰 수 없으리라. 인민은 오직 그의만을 심장을 다해 믿고 따르거니 하늘 땅 끝까지 안겨 살

최광일쯤 오직 인민뿐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정혜륜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행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교육은 전진과 비약의 큰 보폭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부원 방동훈 동무는 주체혁명협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의 교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뜻깊은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최고인민에 의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채택된 이후 우리 당에서는 가학으로 비약하고

0: 민족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고를 제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청적 목표로 내세웠으며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교복으로부터 책가방, 학습장,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인민적 시책들이 실시되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학교들과 야영소, 가해교양지지들이 훌륭하게 변모되어 후대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나날에 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도의 사이오유관의 림실교실들이 꾸려지고 평양시안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들이 교양원 교원들을 망라하는 이동교육대가 조직되어 피해지역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이적인 현실들은 저국의 미래에 대한 졸세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혼신을 감명 깊게 실증하고 이 땅의 창창한 내일을 복차게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합폭입니다.
1: 꿈많은 청춘 시절의 정든 고향과 도시를 떠나 인적 드문 분교의 크지 않은 교단에 삶의 좌표를 종한 교원들과 전국 교원대회 참가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도 안겨주신 경의하는 정미소 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정미소 동지께서는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는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다고 하면서 서성구역 상웅소학교 교장 공훈교원 한미화,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교장 배종철 선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에서 이 세상의 어머니라는 신성하고 거기한 부름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부름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종일관 우리 평범한 교육자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종담아 불러주실 때 북받치 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단에 설 때면 웅당 듣게 되는 그 리사로운 부름이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마음속에 구처럼 서중에 자리 잡고 있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 절세비인의 품속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뻗어서 느끼며 교육자로서의 그 용이롭고도 성스러운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3: 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 뜻깊은 연설에 접할 때에도 또 청비소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저만이 아닌 모든 대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의 참뜻을 더 깊이 새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흥소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나라의 교육사업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구토록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기리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 신구한 뜻을 정의받도록 후대 교육사업에서 뚜렷한 개선을 안하기에 분발하고 있습니다.
4: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19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지배인 김춘철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1946년 9월 20일 공장이 창설된 때로부터 걸어온 지난 80년간의 자랑찬 발전 행로는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혼신의 역사로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새조국 건설 시기에 첫 대학생 교복 등을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셨으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공장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더불어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더 밝고 환하게 더 보란듯이 내세우시려 수많은 교복도안들과 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었으며 우리나라 피복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학생들의 몸재기 지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복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학생 교복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남다른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의 도움을 높이 올려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오늘 공장 앞에는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계획 기간 학생 교복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후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학생들에게 더 뜨겁게 가닥게 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에 이바지하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과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여 일토마다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일꾼들이 당 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신뢰 있게 진행하며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구자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후대관을 받들어 교복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열의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 애국의 보물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화력탄 보장을 맡은 탄광들의 단련화가 새로운 기족과 혁신 창조로 석탄공업 부문에 활력을 부어주고 어머니 조국의 융성 본능에 참답게 이바지할 요리도 높이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증산을 위한 돌격대 활동에 골기에 나섰습니다. 평양시 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의 출발 모임이 1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석탄 증산을 위한 애국운동에 골기에 나선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위대한 당장의 호소에 자랑찬 실천 성과로 화답하는 것은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는 평양시 돌격대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돌격대 안의 당 조직들과 지휘관들이 사상 동원 사업, 대중의 정신력 발동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생산 조직과 지휘를 결패 있게 하여 막장마다의 집단적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이 이룩한 자랑찬 이훈의 소식들은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일터의 동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애국교를 배가해주는 힘 있는 고무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기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단도들과 함께 석탄전선을 지켰었다는 높은 책임감과 애국의 일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석탄 증산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교리를 필요케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돌격대원들은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탄광들로 출발했습니다.
4: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은파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기준 새기록 창조로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광명갱의 일꾼들과 광부들을 중산투쟁의 앞정에 내세우고 이들의 모범을 모든 갱들이 따라 배우게 하고 있으며 광속운반에 필요한 곤양기와 광차 등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교차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갱의 노동계급이 올해 또다시 1만 톤의 광물을 증산할 것을 골기한 데 맞게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운광소대, 차감소대원들이 한광차 도하기, 한발파 도하기 등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뒤틈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굴진갱의 일꾼들과 광부들도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운광 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면서 매일 많은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갱들에서도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높이 새로운 굴진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매일 높은 광물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투쟁의 과감히 떨쳐나선 이곳 광산 일꾼들과 노동기급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광물 생산 성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다음, 국방송 부상 김강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송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하고 19일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방송 성원들과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 무관부 성원들이 마중했습니다.
4: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박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태평양 통신사기구 오아나 아시아 태평양 통신사 기구 창립 65돌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1: 지난 14일에 개막됐던 원산 갈마 요리 축전 2026이 폐막되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서는 우리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전국의 급양 봉사 단위들에서 품들여 완성한 갖가지 요리 음료들이 출품되었으며 우수한 가공 기술과 경험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옥류관 창광봉사관리소, 경흥무역국, 락원무역지도국의 요리사들이 여러 가지 음식감으로 자기 단위의 특성이 살아나는 철갑상어찜, 닭가슴살구이, 해산물 비빔국수, 푸른 인삼 게살볶음 등의 요리들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조선 요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과 묘리를 잘 살리기 위하여 탐구한 노력을 기울인 평양시,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와 압록강유관, 장수산유관에서 출품한 뱀장어구이, 향설고, 우래기튀기, 들쭉묵신조즙, 쉬움떡, 버섯냉채를 비롯한 요리 음료들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호텔 및 요관, 급양봉사 단위들에서 내놓은 도마도 우유즙, 꽈배기, 칠향닭찜, 원산 조개밥 등은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요리기술 수준을 직관해주는 것으로 하여 심사성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특한 음식 가공 방법과 능란한 솜씨를 보여주는 요리사 접대원들의 시범 출연과 애호가들의 경연도 축전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19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요리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4: 그다음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16일 국제청년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소방의 팽창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은 소방의 팽창 정책이 나온 직접적인 귀결이라고 하면서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정세를 바로잡는 것이며 패권을 노리는 그 어떤 시도도 없고 리익 균형에 기초하는 세계 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소방, 특히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의 동원 병력이라는 것을 배비하는 계획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소방 나라들의 병력 배비는 러시아를 반대하는 혼합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쟁의 선포를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소방 나라들을 공격할 의향이 없지만 대러시아 전쟁 준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떠들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전쟁, 즉 매우 짧은 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방 나라들은 러시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나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언용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영순, 거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총진,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기했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30도씨, 신의주 17도씨, 29도씨, 해주 19도씨, 30도씨, 사리원 18도씨, 30도씨, 강계 13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총진 16도씨, 24도씨, 해산 10도씨, 25도씨, 남포 19도씨, 29도씨, 라손 15도씨, 24도씨, 대송 17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더더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한 원대한 리상과 눈부신 창조의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나가시는 경이하는 정비서동지의 혁명적인 실행의지에 전진의 포폭을 맞추어 전면적 국가부흥위로 향한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람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북청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우, 부장 한용관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7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도의 라공군이 대상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지난해 여기 새포리 지구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일떠섰는데 올해에는 군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산업지구로 전변되어 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계획한 사업들을 무조건 완결하여 국가 부흥의 실제적인 발전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적인 시책, 혁명적인 정책을 실행하자면 실행 담보가 안 받침되기 전에 먼저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실행 의지가 없는 정책은 빈 말공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당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만 놓고 보아도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의하는 청주동지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용도의 손길 아래 오늘 우리 당의 시간표대로 뜻틀림없이 추진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당 정책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실행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되고 그것을 추동력으로 하여 언제나 빛나는 실체로 이어지는 가장 과학적인 정책, 가장 혁명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우리 군안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절대적인 실행 의지야말로 인민을 위한 원대한 리상, 눈부신 창조의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당겨오고 성공적인 변혁으로 이어놓는 근본 원천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3: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맞들고 량간도에서 석탄공업 부문을 물심 양면으로 돕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산 탄광 탄무들의 노동 조건,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광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를 모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석탄공업을 추켜세울 때에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도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이 사무총사와 후생공무원의 설계를 탄광지구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성, 편리성, 실용성의 요구에 부합되게 완성하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바치었습니다. 도 최신관리국에서 건설 용량을 현재 발견해서 전반적인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틀새기 벌였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심고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옹벽 쌓기와 군내 도로 포장, 상수도 공사 등을 책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산 건구공장과 해산 시멘트 공장의 노동계급도 증산 토종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목재품과 시멘트를 제때에 생산 보장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 보급실과 지령실, 회의실 등이 꾸려진 사무총사와 후생 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탄부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수 있게 됐습니다. 도안의 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를 탄광에 보내주어서 탄무들의 투쟁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0: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개건 현대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 생산 토대의 강화와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일념 안고 공정 현대화와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온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밀라민 수지 제품 생산 능력이 지난해보다 3배로 장성되고 생산품의 다정화, 다양화 실현에서도 진전이 이룩됐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망적인 발전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건축공사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밀라민 수지 성형기, 고주파 예열기 확보와 생산 공정 설계를 선행시킨 공장에서는 설비 조립과 설치를 기술 규정대로 하고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밀라민 수지 제품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설비들의 기술 개건도 힘있게 추진됐습니다.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위와 정열을 합쳐가며 새로운 형태와 합리적인 조립 기계를 제작 보강하여 학생 가방 생산에 필요한 디아크의 장식 효과를 정전보다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염색기와 증기 발생 탱크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 심각 기술로 만들어내므로써 디아크 테이프 등 제품의 질을 1층 개선하고 생산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합형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넣은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에만도 국기의 삼색을 형상한 10종의 모자와 여러 가지 장식 무늬를 새겨놓은 16종의 밀라민 수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송계 양식을 장려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의 수산 양식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송계 양식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송계를 대대적으로 양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산 양식사업소들에서 실속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창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는 송계 양식에 유리한 로창만 수역에 다시마를 비롯한 바다 나물들을 무성하게 자리고 10월부터 새끼 송계들에게 먹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암 바다류노 사료보장수산사업소와 간의 방류호흡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가만히 의한 자연송계 알바지 방법을 받아들여 해당 수역들에 놓아줌으로써 새끼 송계들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나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과 함께 송계들의 모기 보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소코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도 조롱 모양의 드레에 다시마와 미역, 양배추, 토끼풀 등의 식물 잎을 일정한 비율로 섞고 새끼 송계와 함께 넣어줘 바닷물 속에서 송계들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송계 자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0: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우리민의 형병렬 애국열을 더해주며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소설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진취적인 창작 기풍을 지니고 시대의 숨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하도록 창작 지도를 시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장편 7화 소설 그리운 강남은 전 세대들의 투쟁 전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며 후대들이 조국의 번영을 위한 참된 삶을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혁명 선배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세대들을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키워야 할 직업적인 혁명가의 본도를 깊이 간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 교양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은우한 농촌학교 교원들의 애국적 소행을 전하는 장편소설 도전자들도 나왔습니다. 장편소설 지옥의 계곡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하여 사대와 만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해방전 우리민의 비참한 운명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단편소설집 따스한 바다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대화원의 아름다움을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담은 단편소설 수리계, 당의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형상한 단편소설 산열매 등이 창작돼서 사람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 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벌이는 나날에 단편소설 끝나지 않은 인기, 영원한 노을을 비롯한 작품들도 내놓았습니다.
3: 다음, 중국이 17일 주촌위성발사센터에서 천우의 51, 천우의 52 위성을 쏴올렸습니다. 괴주 11호 요3 운반 로켓에 탑재돼서 발사된 위성들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명성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총진,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30도씨, 신의주 17도씨, 29도씨, 해주 19도씨, 30도씨, 사리원 18도씨, 30도씨, 강계 13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총진 16도씨, 24도씨, 해산 10도씨, 25도씨, 남포 19도씨, 29도씨, 라손 15도씨, 24도씨, 개성 17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 발전입니다.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시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절세 위인들의 골출한 위인상이 우려시 안겨오고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뿌듯이 차오릅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인민족 진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온갖 정치 군사적 동난과 오목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당이 오직 승리만을 이룩하며 눈부신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은 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그 불변의 진로를 따라 혁명과 건설을 향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그 나날들의 마음 세어보니라면 자신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웠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귀전에 들려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라도 쉬실 곳을 간절히 말씀드리는 일꾼에게 하시던 그날의 교시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줍니다.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아직 정식화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고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승용차를 타시고 대동강만을 지나시다가 잊지 못할 그 나날이 되새겨지시는 듯 아마 자신께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저 주체 사상탑을 고이고 있는 대떨만큼 될는지도 모른다고 추억하시던 그 음성, 이미는 못 잊습니다. 1970년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주체 사상이 세계 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시대적 사조로 공인되고 있는 현실은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종식화하는 문제의 절박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일꾼들과 함께 대동강반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인민들은 주체 사상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수령님의 존엄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를 때가 이미 성숙되었다고 결연한 오조로 교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사상일꾼 대회. 이 대회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버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종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엄숙히 선포하셨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강령으로서 사상이론의 고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색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흘러온 연대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의 선포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게 한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뇌문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탁월한 혁명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 혁명의 새 시대의 성스러운 요정 위에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성의 향도력을 존중한 데에 있고 주체 위협의 양양한 존도를 옥초같이 담보하기 위한 성업에서 당 간부 양성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부르의 고전적 노작,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 간부 양성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발표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평양시당 학교 강좌장 부교수 차춘일 선생은 로작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당 간부 양성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 간부 양성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혁명과 건설이 여러 분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수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므로써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심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당 간부 양성 부문 앞에 나서는 중심 가업에 대해서 밝혀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간부 양성 기간 중에서 모든 학생들을 참된 혁명과 진정한 인민의 축복으로 결사관철이 실천과 실력가들로 키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작은 각급 당간부 양성기관들이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위협실현에 참답게 입회하자는 당간부들을 양성하는 데서 항구적으로 투적을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입니다.
0: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새 시대의 우리 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 창당 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 시대의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를 비롯하여 창당 이념과 정신을 완벽하게 채워난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의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으니
2: 평양시당학교 교원 최원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창례 80을 맞이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 방문하신 경례하는 총성지께서는 창당의 첫 기숙에서부터 주체의 당건설 위협에 진함없는 자양을 부어주는 당간부 육성기지들이 있어 우리의 당건설 위협은 구처럼 강구한 혁명의 윤대들을 격려하였지만 순간의 침차 자조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으면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고대하다고 해도 자기 교대자들을 훌륭히 키워내지 못한다면 당의 전망적 발전과 혁명 위협의 줄기찬 계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소동지의 말씀을 새겨안으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리론으로 만장력된 진짜배기 혁명과 사과 행동을 당중앙의 행동에 철저히 일치시키는 참된 일꾼들을 양성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0: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선포하시오.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적 본태와 성격을 확고히 고수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후보 원사, 교수, 박사 송동원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전당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되었습니다. 전당 강화의 새 시대를 불러온 이 독창적인 혁명사상, 위대한 당 건설의 지도적 지침이 없었다면 가장 강력한 영도적 정치 조직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노동당의 오늘도 그리고 최상의 국격과 국위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할 우리 국가의 휘황한 내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새 시대의 변천과 사변들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명성, 영도적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당중앙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였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수라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율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할 때 대한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천명하신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은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실성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참으로 영구불멸할 당 건설 대강으로 되고 있습니다.
0: 고결한 중종과 정력적인 사상이란 활동, 불같은 헌신으로 김일성 김종일 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사상을 내놓으시오. 김일성 김종일 주의 진수가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생의 활력서로 세차게 높이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력적인 혁명용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이룩하신 그 모든 고귀하고도 불멸할 업적들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수행과 줄기차게 잇따 있는 것입니다. 정녕 시세의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백두의 전출명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골출한 혁명령도 따라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 수행의 성스러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장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20일 일요일에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사상의 위력으로 유로가시는 혁명의 새 전기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덕천지구 탄광연합협소에서 연간 굴진계획 완수단위들이 연이어 배출된 소식과 함경북도 설비조립사업소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 생산을 결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총비스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애국으로 단결하고 골기한 전체 인민의 정치적 자각과 분발력이다를 해설한 글과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길에 싸우신 경의하는 총비스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글을 싣고 평양 학생 교복공장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정치용어 당조직 정치 사업을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품 이런 제목의 글과 일꾼의 실천력과 단위 발전에 대해 쓴 글들을 싣고 석탄 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돌격대 활동에 골기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하고 귀국한 소식, 그리고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일 때 대해 쓴 글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당이 제시한 정책적 과업관철에 힘차게 매진해 나간다 이런 표지 아래 각도 특파 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자연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부단히 늘릴 때 대해 쓴 기사들과 선경 칠감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체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원산 간마 열이 축전 2026이 폐막된 소식과 러시아에 가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출발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지적재부의 창조와 활용으로 다같이 발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지적 소유권 부문 졸람의 2026을 보고 쓴 글과 수령형상문학권설에 공헌한 작가 권정웅 선생을 소개한 글을 싣고 216예술교육출판사에서 예술교육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도서들을 새로 내놓은 소식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 의식을 지니자 이런 표지 아래 운산군 계급교양관을 돌아보고 쓴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